0: 조금 지금 말. 또 소리 나는 것 같아.
1: Mohawk 30 and route to 183 South Pearl, ETA 6 minutes.
2: 1859. Dispatch, rescue one report.
0: 1900.